0: 룸본 파찬 노예 골키니 샤퐁에 롬라이다 인다민데
1: 도자
2: 빨리 Ive jim loy hon pula pala lakoya asauhi akaswani susan pro station apa nahong kita ahi ngai somohiti.